길을 잃어봤었지.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떨었지. 천만을 외우듯이 나의 길을 잃어봤었지.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떨었지.